0: 나 앞에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
0: 뜨면
2: 싸게 뜨면
0: 짠이다. 뭐 짠 앞에 배. 아 예.
1: 짠
0: 앞에 배. Now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now. Tighten it up now. Oh yeah. Now tighten it up, Augie. Yeah, now everybody tighten it up now. Now look here.